0: 지금 어디로 향해서? 네. 이래야 어디로 향해서? 불전에 깨끗해라 봐. 제발 좀쳐봐. 그냥으로 보시기.
1: 여러분, 이제 마켓 들어오면 계속 건축을 하시고 오늘 날 같은 경우에